진짜 못 같은데 흔한 공주체 없다는 게 한심한 거 알아 다 안 돼 하란 대로만 하면 된다면 대학 가면 다 괜찮아 그런 말들은 믿은 내가 병신이지 나 죽지 못해 살아 술이나 좀 줘봐 술이나 좀 줘봐 오늘은 취하고 싶으니 제발 말리지 마 뭐든 좋아